五鸡五资出众，我这份水果愿赏给五鸡食用。来来来来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，请啊

进去！不要命了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跟你还没来呢！要命了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进去！